0: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태양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

북한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Yeah!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9.1도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 사고가 있는데요.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에 4차로에서 추돌사고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하남 방면으로는 여의하류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입니다. 강원권 내 가는 고속도로가 모두 혼잡한데 광주 원주 고속도로 원주 방면으로는 초월에서 초월 터널까지 광주 휴게소에서 대신 터널까지 밀립니다.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면 구간별 정체로 총 47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중부 고속도로에서는 지금 하남 방면 일죽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정체가 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0: 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5: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9.8도입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성수분기점 방면 성동교 부근 갓길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천호대교에서 암사대교 구간의 4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불편합니다. 멀리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문경세제 터널 안 1차로에서 4중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터널 안 지나기에 더욱 어려운 상태로 문경 2터널까지 쭉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면 강릉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인데 뒤로 강릉 방면 가는 차량이 계속해서 구간별 정체로 총 47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TBS 교통정보
3: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부 전남과 경상권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니까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30.2도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탄천 1교에서 청담대교 남단 구간에 2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뒤로 복정에서부터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원효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에 4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불편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서양양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고요.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촌까지 조양에서 춘천분기점 또 홍천휴게소에서 내촌까지 밀리고 내촌 일대에서 계속해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청계 광장 방면 동화 면세점 앞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3시 30분부터는 한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도 진행될 예정이라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휴가 다녀오는 차량으로 각 고속도로가 혼잡한 상태인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둔내터널 안 1차로에서는 승용차의 추돌사고로 처리 작업 때문에 정체입니다.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홍천 휴게소 부근 갓길에 고장차 있고 이 일대로 정체가 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4: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5: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6: TBS 교통정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며칠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일부 지역과 경상권은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40도 안팎의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야외 작업이나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에 사고가 두 건이나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반포에서 영동대교까지 강남권 통과할 때 정체인데 성수대교 조금 못 간 지점

이게 최강의 겁니다. 옛날에도 여름은 참기 힘들 정도로 더웠을 텐데요.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도 없이 어떻게 그 더위를 견뎌냈을까요? 우물물을 길어서 등목하거나 나무 그늘에 앉아 부채 흔들며 더위를 피했겠죠. 뜨거운 한낮에는 농산일도 잠시 쉬고 낮잠을 잤을 거고요. 또 저녁이면 마당에 둘러앉아 수박을 잘라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느긋하게 여름을 이겨내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더워도 일선을 놓고 낮잠을 즐길 수 없는 세상이 됐으니 에어컨으로라도 이 더위를 이겨보는데요. 사실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보다 바람을 맞으며 쉴 수 있는 나무 그늘이 더 좋지 않습니까?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어쩌면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선 마음에도 삶에도 틈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틈을 누리는 날, 8월 1일 토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강진이 부릅니다. 땡감.

어린 나무의 그늘,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우람한 나무가 되어 큰 그늘을 만들죠. 작은 나무가 만든 그늘 하나,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다 보면 이 폭염을 피해갈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칠 줄 모르는 더위에 짜증도 나고 의욕도 떨어지지만 8월 달엔 누군가에게 그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네요. 이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코너 황당무계 이중앙 선생의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디스크 쇼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한낮에는 제법 여름 기운이 무르익고 있고요. 햇볕은 뜨겁고 금요일은 반갑고 계절이 바뀌어도 늘 한결같은 분이 계시죠?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에어컨 바람보다 입바람이 더 시원한 남자 황강욱의 인종왕 선생입니다.

0: 여름은 젊음의 계절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푸르게 하는 계절이다. 독일 시인 괴테의 명언입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든 여름 하늘 한번 올려다보면 그 사람 마음도 조금은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통장 잔고는 그 참 그 메말라가지만 감성만은 늘 푸른 남자. 하지만 개털 인생 허리 디스크쇼 황당 이종황입니다.
1: 선생님은 감성이 아니라 카드값이 푸르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자, 일단 뭐 멋있는 말로 시작했는데 너도 오늘 한번 얼굴 시퍼렇게 만들어줄 거야. 좋게 갑시다.
1: 네. 알겠습니다. 저기 6585 청취자님께서요. 택시기사님인데 선생님
0: 네.
1: 제 말 좀 들으세요.
0: 듣고 있습니다. 네.
1: 네. 아마 어떤 어르신이 승객으로 타셨나 봐.
0: 아.
1: 네, 그랬더니
0: 예.
1: TBS 허리케인 나는데 문자 좀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대요. 6585님께서 19시 아무튼 이런 어르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하고 있지만요 교통방송만 청취하면서 운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방송국에 문자 좀 보내라 그래서 지금 문자를 보냅니다. 저는 경기 48바에 땡땡땡땡 김땡땡입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근데 어떤 어르신인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몇 학년이신지 참 궁금합니다.
1: 선생님 앞에서는 다 동생들 같습니다.
0: 제가 이제 1937년생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아마도 저한테는 그 어르신이라는 분이 거의 뭐 조카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 조카 뭐 조카뻘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 첫 곡 궁금해요.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0: 자, 오늘 그 이 어린 조카도 생각이 나고 해서 준비한 곡은 오늘같이 맑은 여름 하늘에 아주 그냥 묻혀지는 아주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1977년 발표된 ELO, Electric Light Orchestra.
1: 풀네임을 알고 계시네.
0: 알고 계시네.
1: 대단하십니다.
0: 이게 Electric,
1: Electric Light Orchestra.
0: 그러니까 뭐 Electric에다가 라이트 오케스트라,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심포니 락을 하겠다.
1: ELO니까 일렉트릭 라이트니까 LED를 켜나요, 그러면?

0: 시퍼렇게 맞아야겠다.
1: 구름이 걷히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는 그 순간에 그러한 어떤 기쁨을 노래한 곡입니다.
2: 네.
1: 특유의 경쾌한 리듬이 마치 그 햇살을 음악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러한 막 느낌을 마구마구 줍니다.
2: 미드나잇 블루 곡인가요?
1: 아, 미드나잇 블루는 다른 곡입니다. 오늘 하루 요 음악으로 기분 좋은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2: 네, 어떤 곡이에요?
1: 이에로의 미스터 블루스카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2: 오, 블루스카이가 미스터예요?

0: 이중왕 선생님께서 이에로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를 틀어주셨는데 선생님,
1: 예. 이 노래가 이렇게 길어요.
2: 아, 뭐 긴 거는 그 사람들 문제인데 예. 그래도 뭔가 이게 오케스트라가 나오면서 뭔가 음악이 섞이면서 예. 다시는 잊지 못할 그 ELO가 예. 되지 않겠습니까?
1: 기억도 안 날 것 같은데요.
2: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근데 뭔 내용이에요 도대체?
2: 응?
1: 당황하지 마시고요. 무슨 내용이냐 잠깐, 이거예요.
2: 저기 그 좀 그런 질문을 좀 하실 때는 조금 이렇게 조금 말을 좀 텀을 좀 주시고 준비를 하셨 뭐라고 하셨습니까?
0: 자, 라면 먹자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냈네요. 학창 시절에 밤에 매일 듣던 방송 트랜지스터 라디오 안테나를 쭉 뽑아서 방송 잡아서 듣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 트랜지스터 라디오죠. 그 로켓 배터리 같은 거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그
1: 고무줄로 팅팅 감아가지고
2: 엄청 큰
0: 라디오 뒤에다가 네. 다 감아서 하는 거.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참 추억의 라디오죠. 선생님 기억나시죠?
2: 아, 그건 뭐 본 기억은 나는데 네. 우리 최일구 씨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썼습니까?
0: 저희는 트랜지스터죠. 아, FM 나오고. 예.
2: 나는 그 진공관 세대야.
0: 아, 그렇구나. 진공관. 아.
2: 그 진공관 라디오 그 모르시죠?
0: 아, 저야 모르죠. 어? 37년 선생님이나 하시는 거지.
2: 야, 그 뭐 건전지 9볼트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는 커가지고 예. 들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0: 근데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는 1900년생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라디오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로 알고 계시고 돌아가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2: 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0: 아, 역시 37년생이라 아, 이게 첨단적으로 살으셨겠네.
2: 너 은근히 난 매기는 것 같아 지금. 어.
0: 선생님 저 우리 세계에 말이죠. 라디오가 처음으로 상용화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2: 최구 씨가 그걸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0: 아, 기억하죠.
2: 예, 언제입니까?
0: 1930년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 아, 30년대 후반이면?
0: 그렇죠. 선생님과 이 나이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2: 있습니다. 제가 아기 때인데.
0: 그렇습니다.
2: 사실 그 예전에는 그 음악 DJ들이 멘트를 하면은 노래가 나올 때 그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0: 예.
2: 그 멘트를 하면 되게 싫어하고 그랬습니다. 뭐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드나잇 블루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 전주가 다 멘트가 들어가서
0: 그렇죠. 맞물리니까
2: 무척 싫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0: 예. 뭐 좋은 기억 같진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는 어떤 곡이에요?
2: 자, 다음 곡은 좀 분위기도 잡았으니까 좀 신나게 한번 가볼까 합니다. 1979년에 발표된 더 놀란스의 히트곡입니다. 노래 제목 그 최일구 씨도 이 노래 아시죠? 섹시 뮤직.
0: 섹시 뮤직.
2: 그렇죠.
0: On the wall. 섹시 뮤직.
2: 좀 상태가 안 좋은 섹시 뮤직입니다. 네. 사실 근데 이 노래가 어떤 특정 사람을 뭐 섹시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1: 아, 그럼 뭐예요?
2: 음악 자체가 주는 그 설렘과 흥분을 얘기합니다.
0: 야, 선생님이 처음으로 노래 해석을 해주시면서 노래를 선곡을 하셨네.
2: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0: 노래 자체가 섹시하다.
2: 그렇죠. 그 음악이 흐르면은 몸이 움직이고
0: 아~
2: 그리고 또 최일구 씨가 지금 방금 노래를 따라 부르시면서
0: 예.
2: 좀 마음이 좀 들뜨지 않았습니까?
0: 그렇습니다.
2: 예, 그런 네. 즐거움을 경쾌하게 표현한 디스코 아, 팝의 명곡입니다.
0: 선생님도 소시적에 춤 많이 추셨을 것 같은데.
2: 아, 뭐 예전에
0: 일제강점기 때 한 10살쯤 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춤 추고 다니셨어요?
2: 그때 뭐 지루박하고 뭐 또 지루하다 그러면 또 따로박도 치고 뭐 이렇게.
0: 아, 10살 때부터 네. 지루박을 치셨구나.
2: 그렇습니다. 네.
0: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들어볼까요? 네. 더 놀란스의 섹시 뮤.

0: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섹시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노래 자체, 뮤직 자체가 섹시하다 이런 뜻이라 이거죠?
1: 그렇습니다. 그 최일구 씨도 최일구 씨 자체가 아주 매력이고 지적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처럼.
0: 아, 별 말씀 뭐 선생님. 또 애리십니까? 저 선생님도 저 소식 쪽에는 뭐 섹시하다는 많이 들어서 같아요. 선생님. 아니,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1: 제가 그 사실 그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 나이에 뭐 제가 섹시까지 바라겠습니까?
0: 아유, 인생 100세 시대인데 아직 아흔도 안 되셨지 않습니까?
1: 아유, 뭐 제가 뭐 허락된다면 새 섹시는 하나 얻고 싶습니다.
0: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1: 근데 밖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빵 터져가지고 저러.
0: 자,
1: 저기도 혼자 사니?
0: 여기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1: 예, 알겠습니다.
0: 자,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샵 0951입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겠습니다.
1: 사람 사는 이야기와 음악이 만나는 시간. 허리 디스크쇼는 그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0: 네, 자, 그러면 오늘 저 첫 번째 신청곡 사연을 이제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종환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1: 문자 387 하나님의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15년 만에 아이고 40이 넘어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0: 밤잠은 못 자고 체력은 바닥인데 그 아기가 웃는 얼굴을 한번 보면은 그 세상의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딸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신청합니다.
1: 아, 결혼 15년 지나셔가지고 마흔 넘어가지고 첫 아이, 딸 아이를, 야 정말 얼마나 귀여울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0: 예,
1: 이분한테 어떤 곡을 선곡을 해드릴 거예요?
0: 이건 뭐 사실 음악을 많이 모르시더라도 딱 한 번에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1: 어떤 거예요?
0: 그 딸을 얻은 기쁨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노래를 표현한 곡입니다.
1: 예.
0: 그 스티비 원더가 실제로 그 자기 딸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아빠의 사랑이 그대로 담긴 명곡.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를 준비하고
1: 있습니다. Isn't She Lovely. 예. 뭔 뜻이에요?
0: 내가 뭐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지, 사랑스럽지 않느냐.
1: 내가? 쉬인데요, 쉬?
0: 아니, 그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뭐 얼마나 아름답지 않느냐.
1: 내 그녀가. 딸이 얼마나 예쁘냐. 그쵸? 이런 그쵸? 거겠죠. 그렇죠. 내가가 아니고, 예. 선생님. 예? 맞죠, 선생님?
0: 즉흥해서 대답하느라고 좀 버벅거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 자, 예. 듣고 오겠습니다. 스티비 원더 딸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0: 몰라, 임마. 그만 해주세요.

0: 가운데 Isn't she lovely? 의역하면 내 딸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 얘기죠, 선생님?
1: 그렇죠, 예.
0: 스티비 원더가 딸 이름이 그거네요. 아이샤 모리스래요. 모리스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만든 노래고 76년에 이 음반이 나왔답니다. Isn't she lovely? 내 딸이 사랑스럽지 않아요? Less than one minute old. 세상 밖으로 나온 지 1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 출산하는 딱 그 모습 1분도 안 된 그 순간에 아이를 보고서는 이 가사를 쫙 했거구만요. 야, 대단한 영감 아닙니까, 선생님?
1: 그러니까 사실 그 스티비 원더가 그 눈으로 진짜 그 자기 딸을 볼 수가 있었다면 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0: 그렇겠지요. 와, 아주 단 한 줄의 해석으로 아주 많은 얘기를 해주셨네, 선생님이.
1: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0: 아, 역시 선생님을 따라갈 음악 해설가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1: TBS. 예.
0: 아, TBS 계십니까? TBS가 요즘 막 되게 어렵다고 그러던데.
1: 많이 어려운데 좀 긍정의 힘으로 뭐 좀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0: 무슨 좋은 정보가 있습니까?
1: 뭐 아직 뭐 개풀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예.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기,
0: 선생님 7484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한테 황당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깊은 연륜으로 판단하실 때 내일 체코를 잡고 32강에 오를 유리한 고지에 있을지 어떨지 좀 이것도 스포츠도 좀 전망해 주세요.
1: 사실 그 이번 월드컵은 예전 같은 기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 같은 건 벌써 뭐
0: 그쵸, 기대 그런 건 조금 좀 그렇죠.
1: 그래서 좀 일단 경기를 할 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조금 힘을 좀 합쳐가지고 네. 우리의 마음을 그들의 선수들에게 태극전사들에게 그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게 저 과달나라까지 어떻게 마음이 가요?
1: 아 그게 또 이게 그 나비 효과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막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0: 나비가 여기서부터 날아갑니까? 멕시코까지?
1: 그래서 뭐 이제 자꾸 목소리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좀
0: 저기 선생님 옛날 때는 뭐 저 평양 가고 저 서울하고 경평 축구대회 열리고 그랬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예전에 네? 예전에 그랬죠. 근데 오늘
0: 잘 모르세요?
1: 오늘 근데 너 오늘 주식 올랐니? 왜 너만 오늘 유난히 따지니 지금? 어? 날도 더운데. 어?
0: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자, 다음 사연도 소개해 주시죠, 선생님.
1: 다시 그 목소리를 제가 좀 흥분해서
0: 젊어지셨어요.
1: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0: 리와인드 목소리 좀 리와인드 해서
1: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0: 31년으로 돌아가 주세요.
1: 7759님의 사연입니다. 사실 그 요즘 직장 상사와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출근길 아주 스트레스이고요. 퇴근하고도 화가 가시질 않네요. 오늘 좀 속 시원한 노래 좀 한 곡 좀 듣고 싶습니다.
0: 아, 직장인들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는 약보다는 음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제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강력한 기타 리프와 폭발적인 그 에너지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주는 하드록의 고전입니다. AC/DC의 Highway to Hell이라는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0: 지옥 가는 고속도로.
1: 그러니까 뭐 지옥에나 떨어져라. 뭐.
0: 지옥 떨어져라.
1: 어.
0: 여기는 요금이 얼마예요? 철저히 요금이?
1: 너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래 오늘?
0: 어?
1: 같이 떨어질 거냐고.
0: 듣겠습니다.

0: 역시 뭐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선곡이었습니다. 7759님께서 직장 상사와 계속 사사건건 부딪히는데 스트레스 풀게 좀 노래 들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이웨이 투 헬,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런 뜻이네요. 보니까 정말 이렇게 멋진 선곡을 전 세계에서 선생님 말고 어느 부 DJ가 하겠습니까? 그죠?
1: 뭐 그걸 아신다니까 우리 최구군이 오늘따라 또 유난히 귀엽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사위님께서 선생님한테 예. 덕담을 보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황당 이종황 쌤님, 60쯤이 되면 보약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아흔 다 돼가는데 뭘 챙겨 드세요?
1: 네. 이거 덕담이 아니라 지금 삼시세끼도 지금 저는 챙겨 먹기 아주 벅차 죽겠는데 아주 참 배부른 소리 하십니다. 그 이사인님 혹시 보약 사실 그 형편이 좀 괜찮으시면 얘기해도 돼? 축하부로 좀 살기 좀 부탁드립니다.
0: 선생님, 선생님. 자, 고맙습니다. 이사인님. 예, 이번에는 2084님께서 문자를. 제가 어렸을 때요. 아마 중학교 때쯤 그때 정말 유행했던 그룹이 아바였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여성 멤버 둘이 노래를 하면 남자 멤버 두 명은 기타와 피아노를 쳤는데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해가면서 열정적인 연주를 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즐겨 들었던 노래가 아바의 이글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바의 이글을 듣다 보면은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아바의 이글을 신청합니다. 아, 아바가 이글 독수리 아닙니까?
1: 그렇죠. 예.
0: 아, 이런 노래도 있습니까?
1: 그러니까 그 어떤 자유나 그 하늘을 나르고 창공을 나르면서 어떤 꿈을 꾸는 그런 내용의 가사들인데
0: 네.
1: 아바의 이글이 있다면은 우리 한국에는 또 이태원 씨의 솔예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뭐 그새 스마트폰 찾아봤습니까?
1: 안 찾아봤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0: 아, 뭐 이걸 어떻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거 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1: 뭐 만약에 뭐 준비가 된다면은 제가 좀 이 노래가 깁니다, 좀.
0: 아, 깁니까?
1: 네. 네.
0: 자, 이번에는 4636님의 문자입니다. 아주 문자 자주 보내주시는 청취자신데 안녕하세요. 소금으로 간을 맞출 때 눈대중으로 대충 넣는 경우가 많죠.
1: 그렇죠.
0: 그래도 간이 딱 맞는 건 우리의 손끝이 기억하는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농도를 맞추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오늘 나의 하루가 가장 맛있을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을 신청합니다. 네. 선생님 이거 아세요?
1: 네? 아, 그, 우리 그 임병수 씨? 임병수 씨 말씀하십니까?
0: 아니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
1: 예.
0: 좀 집중 좀 해주시고요.
1: 집중을 하는데
0: 오늘 나의 하루가 맛있을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냐. 4636이
1: 몰라 이 녀석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난 임병수의 그 염소창법 있지 않습니까? 염소창법.
0: 자 그러면 그러면 두 곡을 잇따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의 이글,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0: 아바이글 임병수 아이스크림 사랑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저기 선생님, 예. 이 노래 듣고 있던 9629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질문을 했네요, 9629님이.
1: 아, 저에게 예. 말입니까? 예.
0: 아마 저기 손잡벌 되나봐요.
1: 아, 저한테.
0: 예. 이종환 할아버지, 염소를 얼마나 먹여야 임병수 아저씨처럼 될까요?
1: 아, 잠깐만. 나 잡지 마봐. 나 봐, 잠깐만. 그 어린 녀석이 그 할아버지를 지금 녀석이 몰리는 거야?
0: 아이, 선생님. 아이들 동심을 지금 그렇게 막 무참히 깨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동심에 맞춰서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염소를 얼마나 먹여야지, 분을 얼마나 먹여야 임병수 아저씨쯤 되냐.
1: 그러면 우리 최일구 앵커가 그거 한번 대답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0: 저야 모르죠.
1: 제가 어떻게 먹어?
0: 아, 얼마나 저야 먹어. 모르죠. 뭐.
1: 응? 네. 흑염소 이런 것도 비싸도 좀. 응? 이거 어떻게 협찬 안 들어옵니까, 이거?
0: 알겠습니다. 응?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어서 허리 디스크쇼. 명물 코너죠. 황당 선생님의 가사 낭송 시간입니다. 선생님, 간만에 한번 가사 낭송 기대해 보겠습니다.
1: 근데 사실 그 오늘은 준비한 것은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입니다.
0: 부모와 자식 간의 얘기다.
1: 그렇죠. 그 세월이 흐른 뒤에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자식의 마음도 알게 되고 부모의 마음도 알게 되는 그 후회를 담은 그런 노래인데
0: 뭐 싸우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이?
1: 아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사에 있습니다. 영어처럼 하시지 않습니까?
0: 아니, 그 뭐라고 그래요?
1: 해리 차핀의 명곡인데.
0: 아니, 그러니까 싸우는 거냐고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1: 뒤에는 안 읽어봤잖아, 아직. 그 가사가 이게 좀 곡이 빨라가지고 제가 좀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그렇군요. 미리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0: 예.
1: 며칠 전에

0: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 자, 음악 주세요, 그러면.
0: 페리 차핀의 캐스트 인 더 크레들. 며칠 전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별탈 없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1: 아니, 선생님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하시면 어떡해요.
0: 잇. 하지만 나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했고 지불해야 할 돈도 많았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 아들은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말들을 배웠습니다. 아들은 그 자라면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 그 어린애가요?
0: 근데 이 아이가 네? 커면서 뭔가 일과 성공에 쫓겨서 아들의 그 성장을 놓쳐버린 그 결국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버린
1: 그럼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0: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네?
0: 너무 집중을 안 해주시네요.
1: 다 하셨어요?
0: 네.
1: 일단 좀 듣고 오겠습니다.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의 아이고 허리 아파 리디스크쇼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광표가 부릅니다. 추억의 포장마차 들으시고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5: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4: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6도까지 올라서 지역 최고 기온을 또 경신한 상태입니다. 양산 외에도 경북권과 전남권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에는 고장차도 속출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 원효대교 지나자마자 2차를 고장차가 있고 여기 지나서 또 반포대교까지는 밀립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 여의도 방면도 지하도로 초입 2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새마을 부근에도 고장차가 있고 대관령 나들목에서부터 강릉분기점 쪽으로 6km나 정체인데 대관령 7터널 지나 있었던 사고 난 지 1시간 만에 이제 처리 끝났습니다.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절찬리 방송 중.
2: 성환이 부릅니다.

0: 7080 세대가 좋아하는 미사리 음악 즉석 라이브로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월간 아름다워라. 오늘은 새로운 아름다운 보조 MC가 나왔습니다. 보조 MC계 이른바 땅콩 신곡이죠. 산 넘어 산으로 활동하는 가수 진심원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땅콩입니다. 네.
0: 미안해. 써 있는 대로 읽은 거야.
1: 아니, 어차피 이렇게 딱 비슷하게 봤어.
0: 이거 저 파블로가 저 계속 쓴 거거든요. 네. 예.
1: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이 땅콩과 좀 비슷해요.
0: 뭐였는데요?
1: 톰과 제리의 제리였어요. 근데 땅콩 하니까 비슷하게 잘 뽑았네.
0: 제주도에서? 네. 제주도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1: 저는 두 군데 다녔는데. 네. 고향에서 이제 신창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뭐라 그러죠? 어머니가 이제 제주시로.
0: 아, 유학을 보냈구나.
1: 예, 유학을 갔는데 중앙초등학교.
0: 아, 그랬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진심훈 씨도 뭐 가수 초창기에 미사리 많이 출연했었죠?
1: 미사리가 저희 가수들한테는 정말 밥줄이었죠. 또 없는 공연자.

0: 식당이 네. 또 거기만 쫙 있었으니까
1: 그래요.
0: 지금은 없습니다.
1: 그래서 네. 자 오늘 이제 진심은 씨가 이제 보조 MC를 맡았으니까 네. 출연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오늘은 네. 특별히 제주도 학창 시절 그 떡볶이 집 DJ 하셨다며 예? 네.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0: 우리 김경래 PD님이 네. 야 이거 언제적 30년 전에 얘기한 거를 지금도 얘기하고 있으니
1: 예. 좀 이해를 해주세요.
0: 예전에는 네. 그 동문시장이라고 제주도에 지금은 중앙시장입니다.
1: 네.
0: 동문시장 저쪽 그 게이트 입구에 보면은 떡볶이 집이 쭉 있었는데 다 DJ 박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DJ가 떡볶이 집에서 DJ를 음악도 틀어주고 거기 DJ 박스 안에서 김구나 거의 재털이 좀 치워 다 얘기하는 거야 마이크로
1: 그런 네. 그런 경력을 살려서 자, 네. 그 DJ 톤으로
0: 아이고
1: 소개해 주세요.

0: 캔 떡볶이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DJ 머니예요. 7080 추억의 멜로디를 즉석 라이브로 가슴 한복판에 팍팍 꽂아드리는 시간, 월간 아름다워라. 그래서 한번 테이블, 오늘도 짜장떡볶이 2인분 감사합니다. 김구라 잘해드려라. 죽돌이다. TBS에선 이미 히트곡이죠. 아름다워라로 활동 중인 부산 출신 기타리스트 겸 가수 성환 씨 모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라 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얼큰하네요. 네, 성환 씨 네. 좋습니다. 네, 계속 할까요?
2: 계속 하십시오.
0: 네, 이분은
2: 빨리 해. 왜 이렇게 뒤져?
0: DJ가 원래 침착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분은 피아니스트 겸 가수죠. 김구나, 이번 테이블 재터리도 좀 정리해드리고 그래라. 자, 마찬가지로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는 이미 히트 가수, 자작곡 더없이 좋은 날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대구 출신 감성 유튜브 스타 가수 진영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2: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성환 씨나 이제 진영 씨나 진심은 씨다 알죠?
3: 아유,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죠.
1: 그럼요.
0: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진영 씨는 또 개인적으로 제 노래를 또 유튜브에서 많이 부르셨어요.
2: 어떤 노래 불렀어요?
3: 아, 그때 한참 안 오던
2: 보약 같은 친구야.
3: 그래, 그런 노래도 그 노래도 진짜 많이 부르고
0: 기본이었고
3: 애수도 많이 부르고 뭐 워낙 신청곡이 많이 너나 나나 뭐
0: 제가 안 올 거면서 나왔을 때
2: 안 올 거면서 명곡이야. 네. 나는 진심원 씨 노래 중에 안 올 거면서가 제일 좋다.
0: 아, 감사합니다.
2: 안 올 거면서 온다는 말은 왜 했나.
0: 제
2: 몇 점? 이거 몇 점?
0: 요거
2: 몇 점?
0: 95점입니다.
2: 95점.
0: 네. 다음 달에 제가 콘서트 하는데 오실 거예요?
2: 그래요?
0: 네.
2: 불러야지 당연히 나.
0: 안 올 거면서.
2: 에이, 갈 거야 이 사람아.
0: 알겠습니다.
2: 언제 하시는데?
0: 아니고 이렇게 뻥이에요.
2: 아~ 여보세요. 나 진짜인데. 아닌데 안 해요? 진심원 씨.
0: 아, 이제 해야죠,
2: 올해.
0: 해야죠.
2: 연말 되면 할 거 아니에요?
0: 지금 제안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 네, 괜찮아요.
2: 제가 얼마 전에 KBS 아침마당 그 시간에 이제 헬스에서 이제 운동하는 시간이라 네. 돌리는데 아침마당 보니까 나왔대 아저씨?
0: 예, 안 올 거면서 불렀죠.
2: 안 올 거면서.
0: 뭐 그 전주에는 불후의 명곡.
2: 뭐?
0: 못 보셨어요? 이제 불후의 명곡에서.
2: 아침마당에 그때도 출연했어요?
0: 아니, 불후의 명곡이란
2: 불후의 명곡에. 예, 불후의 명곡.
0: 우승했잖아요.
2: 아, 그랬습니까?
0: 김범용 씨하고 저하고 찐친 편에서.
2: ETV에서 하는 거?
0: 예, 예, 그렇죠.
2: KBS ETV?
0: 예, 예.
2: 아, 그랬구나.
0: 우리
2: 여보세요.
0: 정수라
2: 선생님. 그 많은 프로를 내가 다 어떻게 봐요.
0: 그러니까 좀
2: KBS 다... 아침마당 챙겨본 것만 해도 형님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0: 형님 간접 자랑하고 있잖아요.
2: 네, 알았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자, 그러면 자, 보조 MC까지 다 소개해드렸으니까. 자, 월간 아름다워라. 성환, 진영 씨. 보통 시작은 이제 두 분의 듀엣곡으로 저희가 합니다.
3: 네.
2: 자, 진심원 씨 오늘 보조 MC 처음 나와서 고마운데.
0: 네.
2: 오늘 첫 곡은 하여튼 듀엣곡으로 갈 거예요.
0: 네.
2: 자, 그러면 듀엣곡으로 어떤 곡을 두 분 준비했어요?
1: 오늘 찻잔의 이별이라는 노래.
0: 아우.
2: 찻잔의 이별?
1: 그 윤수혜 선배님하고.
2: 어떻게 하는 거지?
1: 예.
2: 찻잔의 이별?
1: 그대와 나의 찻잔이.
2: 아, 그 노래. 그 노래.
0: 나는 이다방에 들어왔다.
1: 이건 자취했네. 자취를
2: 보도 봐. 아니, 이거 프로 가수들도 모른단 말이야.
0: 제목만 네.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네.
1: 좀 헷갈리죠.
2: 아, 그니까 가끔가다 제가 노래를 틀리게 막 부르잖아요. 그럼 네. 청취자들이 노래 똑바로 하라 그러는데 아니, 진짜 가수들도 다 다른 가수 노래 다 모르는 거야.
0: 네, 헷갈립니다. 네.
2: 자, 그러면 진영 씨가 네네. 커피도 한잔 했고 연습들 많이 해갖고 왔죠?
3: 네.
2: 윤수일, 최진희 듀엣이 부릅니다. 이거를 성환, 진영 씨가 부릅니다. 기타와 피아노 연주해가면서 찻잔의 이별 듣겠습니다. 박수.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격려 문자만.

0: 진짜 미사일이야.
1: 그대와 나의 차차.
2: 야, 목소리 좋다.
0: 5번 테이블 커피 갖다 드려라.
1: 자꾸만.
0: 그럼 해야 돼.
2: 저 3번 테이블.
0: 그렇죠.

0: 어때요, 신문 씨?
1: 저희가 아니, 갑자기
0: 아니 저희가 이제 네. 월간 아름다우라 이렇게 미사일이 감성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처음 들었겠지.
2: 네.
0: 어때요 이런 분위기?
2: 근데 일단은 두 분 섭외를 정말 잘하셨네. 진짜로 이게 앙상블이나 목소리 톤들이 너무 잘 어울리고 예.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었어요.
0: 어디다 차리고 싶어요?
2: 아니 뭐 미사일이든 어디든 형님이 중간에 그 멘트 애드립을 하는데 형님은 저쪽 장흥 계곡 쪽에 백숙집 사장인 줄 알았어. 네, 너무 좋았습니다.
0: 진짜 이런 거 하나 차리면 손님들 좀 오실까?
2: 아 오죠. 아, 매니아들 오죠. 그리고 우리 저 성환 씨 목소리가 말이야. 예. 야, 이 질리지 않는 목소리예요.
0: 예, 그래요. 성환 씨가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져.
3: 아니 맨날 태현 형님한테 맨날 네. 좋은 소리 못 듣다가 네. 다시 선배님이 오시니까
0: 직접 해주시고 김태현 씨 얘기하잖아요. 아, 김태발 씨가 워낙

0: 오전 MC 쭉 하다가 예. 요새 출연료를 못 받잖아.
1: 아, 그래서 안 나와?
0: 아, 못 나오는 거야. 지금 딴 데 가서 알바하고 있어.
1: 뭐 배달하나?
0: 그건 모르겠어. 아, 얘기를 안 하더라고.
1: 태현이 형이 나보단 좀 나은데. 요거 좀
0: 무슨 소리 하고 있어.
1: 멘트 같은 건 나보다 훨씬 나은데.
0: 자. 네. 여보세요, 보조 MC. 자, 네. 여기 이 팀에서 아,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1: 0228님께서 분위기 좋고 정말 짱입니다. 쩌렁쩌렁 울리면서 용문산 계곡에서
0: 오,
1: 듣고
0: 용문산.
1: 있어요.
0: 네, 네, 용문산. 네.
1: 목소리 좋고 성환, 진영 두 분 모두 좋습니다 하셨고요.
0: 용문산 계곡 그러시니까 제가
1: 형님 이... 여기 양평 아니에요?
0: 그지 양평 예, 예, 예. 아, 형이 얘기하려고 그러잖아. 어, 예. 얘기하려고.
1: 예, 말씀하세요.
0: 81년대 이제 군대 가가지고 양평 24단에 근무했거든.
1: 아, 야, 올 때마다 군대 얘기를 듣네.
0: 여보세요. 용문산 계곡이 저게 아름다운 데가 아니야, 사실은. 왼쪽으로 가면 민간인 출입역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24단 사단 유격장 훈련소가 있어. 지옥의 훈련소.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이분은 용문산 계곡에 민간인 취입 거기가 있는 거지. 죽어 여기 가면. 예.
1: 또 한 분 더 보내셨어요. 네? 소리? 소리라고 이렇게.
0: 아이디가 소리.
1: 아, 아이디 네. 소리님께서 30여 년 전 제주도 동문시장 DJ 박스멘트까지 진시우님 그곳에요. 로라장도 있었어요. 그렇죠. 롤러스케이트장이 그 근처에도 하나 있었고 현대극장 쪽에 하나 있었고 제주도
0: 그 30여 년 전 추억을 떠올리는 걸로 봐서는 지지문 씨가 그때 여기 있을 때인가 그러면?
1: 30년 전, 그렇죠.
0: 동문시장?
1: 30년 전에 더 전에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때 벌써 가수가 돼갖고 서울에서 예, 활동할 때인데 분위기를 잘 아시는 분이
0: 이제 제주도에서 있다가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개구생했던 이야기. 예. 그게 산 넘어 산에 요새 나오는 거 아니야?
1: 그렇죠.
0: 그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집어넣더라.
1: 예, 제 얘기입니다.
0: 시모나 뭐라고 하더라?
1: 고생했다 시모나.
0: 고생했다
1: 시모나. 사랑한다 시모나.
0: 또 4908님은 네. 멋진 카페에서 음악 듣는 기분입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감성 살아 있고요.
1: 네.
0: 어때요? 그 산 넘어 산 신곡 반응 어때요?
1: 반응 뭐 아직까지는 저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듣는 분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네. 우리 김범룡 선배님이 이거 안 뜨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어요.
0: 왜 왜?
1: 아니 너무
0: 이게
1: 좋대요.
0: 김범룡 씨 노래요?
1: 아니요 아니요 제 노래를 이제 항상 같이 하니까 형님이 내 노래 신곡입니다 하고 무대에서 하는 걸 듣더니 시모나 너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사랑한다 멋진 시모나 할 때 시모나를 난 친구야로 부르거든요 가끔 근데 시모나를 넣어라.
0: 아 그래서
1: 그게
0: 거예요?
1: 좋다 하더라고요.
0: 그게 패착이야. 네, 그 친구야로 그렇죠. 바꿔. 네. 여보세요. 형 얘기도 좀 들어.
1: 네, 네.
0: 그 김범용 씨는 말이요 웬만하면 다 괜찮다고 그래.
1: 그렇더라고요.
0: 그게 아마 특징이 그래. 다 그러더라니까. 근데 네. 다 괜찮다고 하는 노래가 저 빠블로그라는데 네. 다 안 뜨더래. 아. 그러니까 친구야로 바꿔.
1: 멋진 친구야.
0: 그렇지,
1: 알겠습니다.
0: 아니, 보약 같은 친구야. 이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진심원 씨 작사, 작곡 노래 아니야.
1: 네.
0: 이게 드라마에 나오더라니까?
1: 그렇죠. 드라마에
0: 대사로 나와.
1: 어.
0: 너하고 나하고 보약 같은 친구 아니냐? 이래더라니까?
1: 그래요.
0: 몰랐어요?
1: 못 봤어요, 그거는.
0: 그러니까 형 얘기를 들어. 김범룡 씨 얘기 듣지 말고.
1: 알겠습니다. 예.
0: 시모나 빼고 뭘로 들라고 친구야로. 아, 그거만 갈아껴.
1: 예, 예. 예. 사랑한다 멋진 친구야.
0: 그게 낫지.
1: 알겠습니다.
0: 멋진 시모나 이게.
1: 예, 의미가 있어서.
0: 에이, 개인적인 예. 거지.
1: 알겠습니다.
0: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시몬 씨 보조 MC로 기꺼이 나와주셨는데 진시몬 씨 노래 한번 들어봐야죠. 그죠?
2: 네.
0: 자 산 넘어 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진시몬 씨의 어려웠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0: 고생했다 멋진 친구야. 뭘 이렇게 놀래?
1: 아니 어떻게 한 번 듣고
0: 내가 놀랬더니 깜짝 놀라네.
1: 한 번 듣고 이렇게 잘 아세요? 아니 제 이 노래 나갈 때
0: 뭘 한 번 들어요? 지금 여기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이 산 넘어 산을 지금 한 100번째 들고 있는데.
1: 아, 감사합니다.
0: 좀 평소에 밖에서 돌아다닐 때 허리케인 라디오 좀 듣고 다녀.
1: 알겠습니다.
0: 이 시간에 뭐 들어요 혹시 라디오?
1: 허리케인 듣고 있어요.
0: 솔직히 얘기해봐. 뭐라고 안 그렇게. MBC 이런 데 듣는 거야?
1: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0: 그 CBS 듣냐?
1: 아닙니다. 예, 저는 허리케인 듣고 있습니다.
0: 정말이요?
1: 예.
0: 자주 좀 들어주시기 예. 바랍니다.
1: 형님도 제 노래 나갈 때 잡담 좀 하지 마.
0: 자, 우리 성환 씨나 진정 씨 어때요? 네네. 산 넘어 산.
2: 네? 그 노래가 저는 이제 또 막 저도 추억에 저는 게 저도 서울이 올라와서 지나온 집들이 있잖아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0: 대구에서 올라와가지고 네. 고생했던 네. 그 살았던 그 집들
2: 네.
0: 반지하 뭐 이런데
2: 저 반지하에 산 적 없지만 네. 주로 꼭대기 살았어요. 초반에
0: 옥탑.
2: 네 옥탑 뭐 많이 살아가지고 초반에
0: 그러면 대충 몇 군데 정도가 주마등으로 지나가요?
2: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많이 옮겨서 한 1년 아니면 2년이면 계속 옮겨야 되니까
0: 수십 개 되겠네 그러면
2: 네네 쭉 이렇게 그렇구나. 생각해보면 네. 네.
0: 우리 그 가사가 성환 씨는 네. 뭐
3: 저는 지금도 없어? 지하에 살고 있어요. 저 노부트럽에서 짜내가지고.
0: 슬프잖아.
3: 현재 지하에 현재 지하.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
1: 어디 서울? 네. 서울?
2: 네. 아, 서울.
0: 어디 구로동 어디 산다고?
3: 네, 구로.
0: 완전 지하라는 건 뭐예요?
3: 오피스텔 건물 지하에.
0: 그럼 창문이 없어?
3: 창문이 없어요.
2: 진짜요?
3: 약간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를 확인하려면 1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돼요.
2: 엘리베이터 타고.
0: 아니, 완전 지하라는 게 뭐예요?
1: 완전 지하는 이제 반지하는 걸어다닐 때 사람 발이라도 보여요.
0: 그건 알지.
1: 완전 지하는 발도 안 보이는 네. 거지.
0: 그러면 저 이제 형광등 불빛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까?
3: 그렇죠.
1: 네. 야, 거기 답답하지 않아?
3: 그 산 넘어 산이죠, 뭐.
1: 뭐 그렇구나.
0: 하여튼 산 넘어 산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정말 청취자분들도 좀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 회고를 많이들 할 것 같아요. 네. 아 나도 진심으니 고생. 네. 와 뭐 30대에 올라가지고 실패했다 그러면 뭐 실패한 거예요?
1: 30대 초반에 네. 제가 이제 뭐 사업하다가 좀 실패해서 그걸 또
0: 아니 가수가 무슨 사업을 해?
1: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가수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0: 무슨 사업을 했어요?
1: 뭐 이렇게 놀래실 텐데. 네. 뭐 칫솔 살균기, 치약 압출기 뭐 이런 공장도 하고.
0: 야.
1: 그때 이제 하다가 그걸 실패했는데 그때 많이 배웠죠. 네, 뭐 하여튼 부도도 나고 이렇게. 네,
0: 그다음에 네. 또. 그 다음에 가사 보면 뭐 잘 버텼다 시모나 이런 게 네. 나와요. 네.
1: 그 잘 버텼더라고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야 보약 같은 친구로 1등도 하고 버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중간에 포기했으면은
0: 그렇습니다.
1: 이런 일이
0: 제주도 좋은 일이 땅콩 그 시모 씨 참 그 전에 한번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네. 이 양반한테 네. 옛날에 힘들었던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 야 보통 사람 아니더라고 신시모 씨. 네. 김인숙 청취자께서 삶을 담은 인생 노래네요. 집장만 하겠다고 그 고생을 해도 힘드니 참.
1: 네.
0: 혜숙님은 어떡해요 성환 씨 지금도 지하라니 고달픈 서울살이.
3: 해뜰 날 있겠죠.
0: 쨍.
2: 해들올 날이.
1: 아니 나는
0: 성환 씨가 긍정적이야. 그래도.
3: 아 그럼요.
1: 네. 아, 잘 될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일단 포기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3: 네 감사합니다. 네.
0: 자 그러면 이제. 아름다워라 이제 두 분 가수의 즉석 라이브를 이제 시작을 할게요.
3: 네네.
0: 청취자들이 계속 지금 네. 문자를 보내주 희망곡을.
3: 네. 네네네.
0: 자 이제 성환 씨한테는 캠프송.
1: 캠핑 가서 부르는
0: 그렇지,
1: 노래들.
0: 그렇지.
3: 여름이니까.
0: 소개 좀 해주세요. 네.
1: 네. 캠프파이어 가서 이제 부르는 노래들 연가.
3: 네.
1: 또 뭐 조개 껍질 묶고 모닥불.
3: 아,
1: 사랑하는 네. 마음 등등. 요즘 기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코드 힘들어요. 위에 곡들 중에 한 곡 부탁드려 하셨는데 이게 어렵나?
0: 어떤 곡?
3: 한 곡보다.
1: 네.
3: 그 중에 키가 안 맞는 노래 사랑하는 마음은 키가 좀 안 맞고 제가.
0: 연가,
3: 연가랑 조개 껍질 묶어 뭐 이런 그렇구나. 캠핑송들을 일제시만 간략하게 해서 같이 박수 치면서 싱얼롱으로 제 노래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0: 그냥 그게 되는 거야?
1: 자, 캠프파이어.

0: 김진모 씨. 어때? 예. 성환 씨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네. 그 기타 공부하고 노래 공부를 했다는데 네. 저렇게 즉석에서 연주하는 게 모든 가수들이 다 저렇게 할 수 있나요?
1: 다 못하죠.
0: 그죠?
1: 예, 좀 어느 정도 이 카페에서나 뭐 공연에서 이런 걸 많이 해보고 머릿속에 딱 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바로 나오는 거죠.
0: 그렇죠. 예. 이런 노래 이제 우리 저 대학교 뭐 다닐 때 MT 가잖아.
2: 가서 MT 가서 옆 사람 손바닥 이렇게 치.
1: 나는 우리 제주도잖아요. 네. 그러면 제주도에는 대학생들 이제 MT 가면은 이제 모닥불 펴놓고 진짜 해변에서 백사장에서 밤에 기가 막힌 비가 그것도 이제 짝짝이 앉아갖고 이야 그다 보면
0: 누구였는데 옆에
1: 어디 사라진다 또
0: 사람. 둘이
1: 그러면 여기 모닥불 주변 벗어나면 깜깜하잖아
0: 아유, 그럼 다 떠나고 모닥불만 혼자 피는 거야
1: 나도 사라졌었죠
0: 그래. 근데 성환 씨 아까 네. 그 관주 중에 슬라라 슬라라 슬라라 그 다음에 그 노래 했었잖아.
2: 네, 먹지 않길 따라.
0: 그러니까 슬라라 슬라라 슬라라 국밥 그러더라고.
1: 국밥 중에
0: 국밥이 먹고 싶었던 네, 거야.
2: 조금 배가
0: 슬라라 슬라라 네. 슬라라 국밥.
3: 아직, 슬라라 국밥이 있나 봐요.
2: 네. 아직 지하를 못 벗어나가지고 늘 배고파요. 이거 네. 팬티 김선배님 노래 하고 나면 늘 또 튀김이 먹고 싶고.
0: 아, 아 유머 좋았어요.
1: 그게 좋아요? 유머가? 나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0: 여보세요.
1: 왜 저래? 이랬는데.
0: 여보세요. 아, 그러면 내가 좀, 야, 그게 유머치곤 그렇다. 나 정말 할 수는 없잖아.
1: 나 저 패트김 나왔을 때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았어. 내가 딱 벌써 예상을 했지 뭐야.
0: 나왔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조화처리를 네. 하면서. 자, 저기 진심원 씨 선배 노래 아무거나 불러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3: 네네.
0: 씨한테.
3: 저는 근데 좀 떨리긴 한데 네. 그래도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죠. 네.
0: 아까
3: 안 올 거면서 하려고.
0: 아까 얘기했던 안 올 거면서.
3: 그러니까요. 그 노래가
0: 이 노래 네. 저는 최고라고 보던.
3: 그래서 아까도 좋아하신다 하시고 네. 이 노래가 진짜 인기 많잖아요.
0: 안 올 거면서.
3: 같이 하시죠.
0: 안 올 거면 내가 이제 가사를 그거밖에 몰라.
3: 그 부분이라도 같이 하시죠.
0: 그대는 내 모르나. 자, 그럼 가능해요?
3: 그럼요.
0: 자, 네. 진영 씨가 직속으로 진영 선배 노래 하겠습니다. 안 올 거면서. 박수.

0: 김원 씨의 네. 안 웃고면서.
1: 네. 아유, 긴장되네요. 네. 네.
0: 지금 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피아노 반주 소리를 이제 들으면서 네. 진영 씨 노래하는 걸 들었는데 네. 혹시 저 뭐 반주기 틀어놓고 아닌가. 네. 네. 그게 아니고 진영 씨가 실제로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반주하면서 한
1: 네.
0: 거죠?
1: 네. 반주기도 좀 깔려있고. 네. 네. 피아노도 치고.
0: 지금 피아노 치는 거. 네. 같이 하는 거. 그럼
2: 반주기에서는 이제 리듬만 딱 나오게
0: 그렇지.
2: 하고.
0: 궁짝궁짝만 나오는 거. 참 좀 부러워 죽겠어. 네? 진영 씨. 제가 여보세요. 진심원 씨. 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상암동 그 피아노 학원 다니다가 피아노 학원이 문 닫았어요.
2: 아이고,
0: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를 네. 저걸로 바꿨어. 전에는 이제 조성진 같은 피아니스트가 하려고 연주자 길로 네. 갈라. 네. 왜 이렇게 안 이꼽다고
2: 쳐다봐. 아니, 아니, 아니. 전혀 아니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0: 그러니까 그런 꿈이 있었는데 연주자의 길은 버리고 네. 버스커의 길로 가고 싶어요.
2: 그럼 형 노래를 잘하셔야 돼.
0: 아니 그래서 네, 네. 실용음악학원 그런데 등록을 좀 해보고 싶어. 여기 이제 피아노 학원은 저 클래식 재즈만 하는 데인데 그거 아는 데 없어요 혹시?
1: 네, 열심히 네? 찾아볼게요.
0: 진짜요? 네.
1: 도움을 드려야지 어떻게.
0: 진영 씨는 네. 또 저 피아노를 네. 대학교에서 전공한 네. 분이기 때문에 네, 네. 아주 뭐 자연스럽게 하는데 아,
2: 부러우시겠어요.
0: 정말이에요.
2: 아 진짜 우리
0: 아니 저는 진짜 이 반주하면서 그 네. 7080 우리 대중가요라든지 진심원에 뭐 안 올 거면서라든지 네. 네. 이랬잖아 네. 허버곡 하고 그런 게 꿈이에요. 그래서 어디 저 홍대 앞이나 네. 또 소공원 있잖아. 어? 이런 데 가서 그 저 전자올견 하나 갖다 놓고 버스커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 What do you think about?
2: 아주 존경스럽고 좋은 생각이고 도전은 정말 멋진 겁니다.
0: 도전해봤자 안 된다 그런 얘기지.
2: 아니 아유 형님 그 절대 아니 지금 하셔도 돼요. 괜찮아? 제가 형님 피아노 실력을 아니까 네. 지금 하셔도 돼.
0: 아, 나 지금 이제 걸음마 단계죠.
2: 완벽한 것보다 뭔가 빈 자리가 있어야 듣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0: 뭔가 좀 이상하다, 아론이.
2: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 네. 실제로 몇 곡 그 연주하시면 노래 하시잖아요.
0: 아니,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좀 네. 찍어 놨는데. 네. 어쨌든 네. 저 밖에 저 기술 감독이 저기 가서 해야 된다는데 탑곡을 여보세요!
2: 아니 거기 가면은 또
0: 거기 가면 다 형님 누나들밖에 안 계신데
2: 형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나는 형님 누나보다는 동생들인 데 가서 하고 싶어. 젊음이 있는 곳에. 아 그 형님들이 야 그 노래가 왜 그따위냐 그러면 어떡하냐고.
2: 네, 거기 가서 선곡이 중요하죠.
0: 아 전화 싫어. 나 홍대 앞 가서 하고 싶어.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어때요? 저 안 올 거면서.
2: 아니 일단은 우리 저 진영 씨
0: 원곡자 입장에서 커버곡 어떻게 들으세요?
2: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수준 높은 가수다.
0: 왜 나보고 얘기해? 진영 씨 쳐다보면서 얘기해. 네?
2: 진영이 고마워.
0: 자 이제는 성환 씨 진영 씨 했으니까 이번 차례는 또 성환 씨입니다. 네. 성환 씨는 팝송 신청곡이 여러 개 들어왔는데 네. 파블로가 요거 어떠냐고 어? 네. Can't help falling in love 어.
3: 네.
0: Green Grass of Home 네. 두 곡 중에 한 곡 좀 해줬으면 합니다.
2: 엘비스 플레스리 네. 목소리도 잘 어울릴 것 같아.
3: Can't help falling in love
2: 좋아.
0: 와, 아니 그거지 Wise man said, said. 바바바 바바
2: 자 그냥 탑골공원
0: 그거 할래요?
3: 예?
0: Can help 그거 할 거예요?
2: 예예
0: 뭐 할 거냐고
2: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스
3: 아 예 제가 오늘 그 저희 요즘 너무 덥고 하니까 예. 해변의 여인 뭐 나훈아님의 그런 노래 준비했었는데 예. 어,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예, 예. 우리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하나 하고
0: 그래 하겠습니다. 엘비스 노래가 송환 씨한테는 어울릴 것 같아.
3: 예.
2: 야 부산 사투리 안 나오나 이 노래 부르고
0: 많이 나오지.
2: 한번 보자.
0: 구로동에 햇빛 없는 데서 지하 1층에 살다 보니까 네. 부산 사투리가 많이 죽었나 봐. 네,
3: 힘듭니다.
0: 자 송환 씨가 그러면 라이브로 갑니다. Can help falling in love.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아이 좋아라 반주 좋고. Can't help falling in love. 멋있을 것 같아.
2: 아 멋지죠. 형님한테 잘
0: 감해.
2: 탑골공원에서 이 노래 부르는.
0: 근데 고음이 안 나와. 이게 문제야. 이걸 좀 가르쳐줘야 돼 나한테.

0: 형님 이거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1: 이 노래? 예. 고음이 안 올라가는 거.
0: 탑골공원 쪽에
1: 올라가면. 아, 고음 넘냐?
0: 네, 탑골공원 쪽으로 가시는
1: 게. 여보세요. 홍답 가야 된다니.
2: Like a river flow.
1: 경복궁 같은데 어때, 경복궁?
0: Darling, so it goes. 거기는 외국인이 많아서.

0: 김광아씨 라이브로요. Can't help falling in love.
1: 영어는 저 서울에서 배웠나 봐. 사투리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2: 네.
3: 아니 제가 진짜로 그러네. 네.
2: 버지니아 농고 출신이다 보니까.
1: 야, 응용이 좋아 아주.
3: 저기 개그가 조금 이상하다.
1: 아니, 저 성화 씨가 왜 그러냐면, 저 파블로가 뭐 캔자스 상고 뭐 여상 뭐 응용해가 저렇게 나오잖아. 네. 신시내티 뭐 농고 뭐 이런. 자,
3: 야, 해숙 씨.
1: 보조 MC님, 자, 네,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3: 이 시대 팝 가수 성화님 멋지십니다. 그러셨고 소연 씨께서 성화 씨 자주 나오세요. 노래 자판기 하면 성화 씨입니다. 그렇죠.
1: 와, 노래 자판기 네. 좋네. 네. 성화 씨는 그나저나 저 진심원 선배 노래 뭐 아는 거 없어? 진영 씨 나왔죠. 아는 거면서 했는데 네? 아무거나 아는 거 있으면 한 소절이라도 한번 불러보세요.
3: 볼 때 발라드 할 것 같아.
2: 아니 뭐
1: 보약 같은 친구야 봐.
3: 아니야.
2: 아니 뭐 요즘 저는 이제 신청이 네. 그 너나나나 하는 노래 그 노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1: 해보세요.

0: 뭐 애원 정말. 이런 노래도 신청이 많이 들어보죠.
1: 애원.
2: 애원 진짜 많이 나오죠.
1: 응? 애원. 응? 갑자기 기억이 안 나.
0: 갑자기 네, 기억이 안 나.
1: 어제 어때 심원 씨, 성환 씨가 이제 본인 노래 불러주니까 뭐 입이 찢어져.
3: 제 노래를 불러서가 아니라 성환 씨는. 목소리가 제가 요 근래 들어본 분들 중에 가장 편안함을 주는 목소리라서.
1: 그 멘트 아까도 했었어.
3: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곡을 하나 제대로 받으면은 편안하게 이제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다.
1: 그거 하나 써봐요. 그러면 이제 성환 씨를 위해서. 네?
3: 가능할까, 내가?
1: 아니, 성환 씨한테 노래 하나 줘봐.
3: 알았어. 예, 예.
1: 지금 성환의 저 노래는 저거 아름다워라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3: 아니, 근데
1: 그. 맨날 아름다워밖에 없어.
3: 그 노래도 이제 제가 아주 친한 형님이 쓰신 노래예요. 제주도 선배님.
1: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나온 김에 예. 한번 저 성환이를 위해서 노래 예. 한 곡 줘봐.
3: 네? 예, 알았어요.
1: 잘했지?
0: 예.
1: 너 곡비 같은 거 받을 생각 말고. 네? 그 얘기를 하네. 아니, 대답을 안 하네? 곡비 받지
3: 아니, 곡비가 아니라 네. 형님 곡비란 것에 이제 모든 게 포함되어 있잖아. 네. 뭐. 편곡도 해야지 녹음실에서 녹음도
1: 그건
3: 해야지.
1: 그건 자기한테 알아서 하고.
3: 악기도 들어와야지.
1: 아, 싸게 해봐 싸게.
3: 그럼 원가로 해줄게요. 원가로.
1: 자 오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진심원 작사 작곡 노래를 조만간 성환이가 부르겠습니다. 맨날 나오면 말이야 아름다워라 이거밖에 없거든.
0: 아니 다른 거 있어요. 그것만 미니까
1: 뭐 그런 거지. 뭐, 예? 뭐 있어.
0: 많이 있습니다.
1: 많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영 씨 현재도 네. 저 즉석 신청곡이 좀 네네. 들어왔는데 팝송으로 올라왔대.
3: 네.
1: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른 거래.
4: 네.
1: Let me be there 이 노래.
4: Let me be there.
3: 우리 일구 형님은 참 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1: Let me be there. 이게 뭔 뜻이에요?
3: Let me be there. 무슨 나를, 뜻이에요?
4: 나를 거기에다가
1: 데려다 달라고?
4: 모르겠습니다.
1: 부산 사나이 Let me be there가 뭔 뜻이야?
3: 마 모르겠어.
0: 거기로 데려달라는 얘기죠.
1: 그, 맞죠? 내 얘기가 예, 맞는 거지. 예, 예, 예,
3: 예. 형이
1: 뭐 영어는 하나
3: 옛날에 우리 거지.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 이 팝송 부를 때 뜻은 모르고 뜻은 모르고 따.
4: 따.
3: 일단 그 발음 그대로 네, 따서 일단 맞아. 불러.
0: 네, 맞아요.
3: 이게 뭔 소리인지 나중에 알아. 네. 유튜브 보다가 가서는 아유 이런 얘기였구나.
0: 아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3: 다 그래 다. 밴드가 아니, 특히.
4: 이게, 네, 이게 네. 근데 이게 막 직역되는 게 아닌 게 많으니까 팝송은.
1: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는요 직역을 하면 안 돼. 네, 의욕을 잘해야 돼, 맞아. 의욕을. 네. 자, 그러면 진영 씨, 렛미비디오
4: 아, 네네.
1: 준비됐습니까?
4: 네네.
1: 역시 피아노 반주 라이브를 하면서 네. 듣겠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전의 렛미비디오 듣겠습니다. 아, 진영 씨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0: 야, 올리비안 뉴튼전의 렛미비데어 노래 나가면서 제가 네. 찾아봤어.
1: 렛미비데어가 뭔 뜻이냐?
2: 네,
1: 거기서 대어가 어디냐? 네. 나의 애인이 있는 곳. 내 짐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다오. 그죠? 아. 네. 아침이나 저녁이나 아무 때나 렛미비데어. 네? 어땠어요?
3: 좋은 가사네요. 좋은 제목이네요. 감사합니다.
1: 여보세요, 보조MC님.
2: 네.
1: 문자 좀 소개해줘요. 가만히 있지 말고.
2: 제가 이제
1: 자기 노래 불러 나오는 줄 아나 봐, 보조MC가.
2: 네, 8554님께서 진영 씨 목소리가 매력 덩어리,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아, 하셨고요. 네. 예, 숭실 합창님, 진영 목소리 시원한 폭포수 같아서 좋아요.
1: 네.
2: 아, 진짜예요, 진짜.
1: 네, 좋습니다. 네, 피아노 반지도 좋고.
2: 0622님, 일구 형님은 노래 못하는 게 매력입니다. 노래 너무 배우지 마세요. 근데 진짜 어떻게 내 이런 얘기해도 그렇지만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 매력이 네, 이제 사라진다니까
1: 알았어,
2: 너무
1: 알았어,
2: 완벽하면.
1: 알았어. 네, 좋습니다.
2: 네, 좋습니다.
1: 자, 그 내가 갑자기 저 이 4시 이렇게 진행하면서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인데
2: 네.
1: 우리 네 명이서 한번 홍대 앞에 가서 버스킹을 한번 해. 왜 싫어?
3: 날짜를 잡으세요, 선생님.
1: 야, 너 지하 2층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4: 네, 예, 그렇죠.
1: 그지?
4: 네. 네.
1: 웃기다고 생각하지 말고.
4: 아니, 저는 노래 부르는 레퍼토리가 홍대보다는 탁골고 쪽이거든요.
1: 그래?
4: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1: 장소는 나중에 고민하고. 예. 어때, 진심원 씨?
2: 나도 탑골 쪽이에요.
1: 아, 그러니까 장소는 나중에 하고. 네 명이 같이 하는 거 어때?
2: 아, 좋아요.
1: 진영 씨도 시간 돼?
3: 어, 그럼요. 네, 언제든 연락 주시죠. 네.
1: 괜찮을 것 같아요.
2: 그러면 콘서트 할 때
1: 출연료는
2: 제가...
1: 저희가 뭐 못 드리는 거고. 네. 대신 이제 버스킹 하는 거니까 바켓을 앞에 갖다 놓을 거야.
3: 바켓. 네. 네.
2: 형님. 아나운서가 빠켓을
1: 버킷스 네. 양동이 네. 모금함
2: 네, 알겠습니다.
1: 모금함으로 네, 네, 네. 그 N분의 1씩 나눠가는 거 버스비는 나오겠지. 자, 그러면 아, 오늘 네. 아유 벌써 시간 끝날 때가 됐네요. 오늘 월간 아름다워라 자 다 같이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끝곡은 진영의 더없이 좋은 날 듣는 걸로 하고 자 진심원 씨, 성환 씨, 진영 씨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5: 내가 최고다.
1: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상은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며칠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어서 온열 질환자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노약자와 기저질환자는 낮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불가피하게 야외 작업을 할 때에는 모자나 양산을 이용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수시로 마셔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휴가철답게 서울시내 주말 정체는 평소보다 덜한 편인데 고속도로는 사고와 고장차가 끊이지 않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소래터널에서 계양까지 정체 구간이 더 늘었는데요. 소래터널 3차로에서 또 사고가 났고요. 불암산 터널에서 서폐산 터널 쪽으로도 정체 구간 깁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6: TBS 교통정보.
7: 이 시각 주요 고속도로들 서울 수도권 쪽으로 정체 구간이 많아졌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서청주 부근과 일죽 부근에서 밀리다가 남이천 부근에서도 다시 한번 속도 줄이는데요. 모가 부근 1차로에서 조금 전에 사고 났기 때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 부근의 사고는 정리가 됐지만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긴 구간 밀려 있고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의 정체 구간도 여러 군데인데요. 그중에서도 평창에서 둔내터널 지날 때나 양지에서 양지터널 지날 때 정체 구간이 깁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도 옥산에서 독립기념관 지날 때나 안성 부근부터 안성 휴게소 쪽으로 쭉 물려 있고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동홍천 부근에서 춘천 분기점 서종에서 화도 부근 쪽으로도 물리고 있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K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올림픽대로 잠실에서 동호대교까지 가는데 25분 정도 걸립니다. 성수대교 조금 지나 있었던 고장차가 이제서야 견인이 됐고요. 이후로도 한남대교에서 여의도까지 그리고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이렇게 여러 번 서행합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일산방면도 동호대교 부근부터 동작대교 지날 때까지 정체고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도 시속 3, 40km 정도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시계에서 내부순환로 진입하는 데만 25분 정도 걸리고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동홍천 부근부터 춘천북리점 쪽으로 다시 서종에서 화도 부근까지 긴 정체 계속되는 가운데 남양주유금소 1차로에서는 조금 전에 사고도 났습니다. 이후로도 위사대교에서 강일 쪽으로 밀려 있고요. 안성포천간고속도로 초위에서 강동고덕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0: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오늘도 남부지방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남 보성, 여수, 광양을 비롯해서 경남 양산, 김해, 함안, 합천, 의령, 밀양, 창녕과 창원, 그리고 부산과 울산의 일부 지역도 한낮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올라서 폭염 중대 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열 질환자가 점점 늘고 있으니까 낮 시간대 야외 작업이나 외출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정체 구간은 많이 줄었는데요. 폭염 속에 고장차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탄천 2교 부근 3차로 고장차가 있어서 수서 지하차도 이전부터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도 한강대교 조금 지나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홍천 부근부터 춘천 분기점 쪽이나 서종에서 화도까지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폭염에 따른 화재 위험 경보 경계 발령으로 냉방기와 실내 배터리 같은 전기 화재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문어발 시 콘센트 사용을 금하고 낡거나 손상된 전선이나 코드는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에어컨 실외기 주변을 환기하고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실외기 주변에 두지 않고 과열되면 에어컨 사용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는 인정받은 충전기를 사용하고 전기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고요. 서울시내 정체는 거의 다 풀렸습니다. 북부간선도로만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공램프 지날 때까지 비교적 짧은 정체에 남아있고요. 강변북로 구리방면 청담대교 아래 뚝섬 한강공원 가려는 차들 영동대교부터 줄 섭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

0: 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뉴스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이현우의 새벽 공감. 안녕하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주말 방송은 주중에 했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모두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원순우입니다. 원순우의 새벽 공감에서는 어제, 오늘, 내일 3일간 201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가수들의 음악과 함께 하겠습니다. 록 페스티벌의 열기와 느낌 어떤 건지 한번 미리 느껴보시죠. 원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이날치. 이날치 라이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밴드는 그냥 현장에서 느껴야 되더라고요, 정말. 이 라디오에서 귀로 듣는 거하고 현장에서 또 이분들이 즉흥해서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여러분들 살짝 저희 새벽 공감에서 맛보기만 좀 보내드렸습니다. 사연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 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 컴퍼니 방음 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합동 아시아 타이거즈. 이제는. 그리고 이어서 픽시스. Where is my mind? 들으셨습니다.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 밴드 이름이 재밌죠. 2019년에 데뷔를 했고, 펑크 하는 밴드로 유명하죠. 4인조 펑크 밴드입니다. 이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는 그 인디씬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팬들도 굉장히 많죠. 무대가 정말, 기대되는 그런 밴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픽시스, Where is my mind 들으셨는데, 이 밴드는 사실 미국의 얼터너티브 밴드인데요. 그때 당시에 너바나, 펄잼, 레디오헤드 이런 밴드들 인터뷰를 보면은 다 이 픽시스 영향을 또 받았다, 픽시스 훌륭하다, 뭐 이런 인터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90년대 그 얼터너티브 락을 이렇게 크게 히트시킬 수 있었던 그런 시작에 있었던 밴드이고, 이번에 그 펜타포트 락에서 아마도 제일 유명한 외국 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데뷔를 1986년도에 했으니까는 뭐, 잠깐만, 지금은 다 할아버지, 막, 그러시겠네. 저도 너무 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2016 그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이런 국내외 유명하고 또 아니면 신인들, 그 다음에 예전에 한 획을 그었던 외국 밴드들, 참 다양하게 구성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미리 한번 이렇게 라디오로나마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0511번님, 권순우의 새벽 공감, 순우디 목소리 반가워요. TBS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그러셨고, 일산 멋쟁이 준님, 어제는 안동 조카가 6년 만에 어렵게 등남을 해서 기쁜 하루였네요. 저는 할아버지가 되고, 장모님은 증손자를 보셨어요. 또 이렇게, 이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또 6556번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라이언 리치 이지를 들을 수 있다니 역시 음악 전문 프로 맞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네 며칠 전에 이 노래 나갔었죠 진짜. 네 이렇게 사연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마워요.

잭킹콩, Summer for You. 이어서 실리카겔, No Pain 두 곡 들으셨습니다. 잭킹콩 남성 5인조 록밴드인데요. 이 팀 노래 들어보면요. 아까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착해요. 락음악인데 착해요 아주.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착해요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 확 옵니다. 이번에 그 락 페스티벌에서도 아주 착하게 잘할 것 같아요. 이어진 실리카겔 뭐 유명하죠. 뭐 아시겠지만 2016년에 데뷔 앨범을 딱 내자마자 그냥 한국 대중음악상부터 해서 앞에 신인 들어가는 상은 모두 휩쓸었습니다. 16년에 데뷔하자마자 아주 큰 인상적인 활동들을 많이 한 멋진 밴드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도 좋은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터치드 혼성 4인조 밴드입니다. 제목은 하이라이트를 들으실 건데요. 이 자우림 이후에 이 여성의 보컬을 쓴 락밴드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특히 이 터치드는 여러분 지금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우림의 어떤 이런 느낌이 훅 들면서도 자우림보다 훨씬 셉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터치드 하이라이트.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1015번님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들 집도 사고 승진도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남편에게 명품 선물도 받고 즐겁게 웃고 집에 왔는데 괜히 제 삶만 초라해 보였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은 알지만 왜 이렇게 쉽지 않은 걸까요? 네. 101호님 사연이었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쉽지 않죠. 비교하는 마음 자체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특성입니다.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는 비교한 후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지 비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냥 뭐 비교하세요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 그렇구나 저 친구는 저렇게 살고 저 친구는 또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중요한 건요 그들의 자랑 그런 모든 자랑은 일상이 아닌 다 이벤트입니다.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이 그 이벤트가 그들의 일상으로 보인다는 함정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101호님 질문에 쓰셨죠. 집을 사는 거, 승진하는 거, 여행 다니는 거 이게 일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요. 혹시 그 이야기들 중에 정말 101호님 마음에 깊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101호님이 정말 원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어쩌면 101호님도 몰랐을 그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 가지의 그 자랑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승진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101호님이 회사에서 남모르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승진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요, 그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중요한 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비교 자체가 또 고마운 단서가 되기도 하겠네요. 또 하나 비밀 알려드릴게요. 아마 친구분들도 101호님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하나씩은 다 가지고 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101호님에게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일상일 수 있지만 그 일상이 또 누군가에는 굉장히 부럽고 대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그 친구들과의 만남 이후로 101호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또 그렇지 않다면 그 만남이 101호번님께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스노디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The Lemon Twix. If you give enough. 들으셨습니다. 이 The Lemon Twix는 뉴욕 출신이고 형제 듀엣입니다. 음악은 이제 보통 인디록 음악을 하는 밴드인데 브라이언 다다리오, 마이클 다다리오 이렇게 멤버가 두 명이죠. 형제 밴드들이 좀 있네요. 그 오아시스도 그렇지만 이 밴드는 2016년에 데뷔를 했는데 그 좀 약간 특이한 게 그 60년대, 70년대 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어떤 이런 장르를 많이 발표를 합니다. 또 그래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이번 인천 그 펜타포트 락에서도 그 60년, 70년대 락을 재해석해서 무대에 올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진짜. 네. 오늘 1015번님 사연으로 같이 고민을 나눠봤는데요. 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분들도 아마 101호님한테 어떠한 부러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즉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런 얘기겠죠. 네, 101호님 화이팅입니다.

리 도어, 사랑의 미학. 이어서 봉제인간, 너의 뒤.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리 도어는 대한민국의 4인조 인디밴드고, 자연 속의 고요함을 담고 있는 밴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네요. 2020년에 결성이 됐군요. 제가 이제 이 리도라는 밴드는 이번에 이 락 페스티벌 같이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는 밴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나이들이 젊으시네. 다 20대입니다. 이번에 무대에서도 또 어떠한 노래를 들려줄지 참 기대되네요. 이어서 봉제인간. 이 봉제인간은 사실 그 각 팀에서 나름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한 밴드의 멤버들이 모여서 따로 또 만든 밴드인데, 보면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베이스 지윤혜 씨, 혁오 밴드의 리드 기타 임현재, 그리고 장기하와 얼굴들의 드럼을 맡고 있는 전일준, 이렇게 세 분이 결성을 한 3인조 밴드죠. 이분들도 아주 재밌는 무대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이번에 신인류라는 밴드도 그 락 페스티벌에 올라오죠. 노래 제목은 한여름 방정식. 아마도 페스티벌 열리는 때가 가장 더운 여름 한복판이니까 이 노래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수 신인류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 제목 다시 알려드릴게요. 신인류의 한여름 방정식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0: TBS 캠페인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0: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그리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봤지만 나는 도련님이고 어찌여보요.
1: 얘야, 그저 대양 발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도 경남 지역에서는 40도를 넘나드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양산 낮 기온 41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닷새 연속 40도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수도권 등 서쪽 지방에서 더위가 더 심해지겠는데요. 서울의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8도고요. 오늘 서울은 한낮에 최고 기온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아직까지는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 상황 대부분 상황 좋은 상황입니다. 고속도로도 지금은 어디든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서울 쪽으로 멀리 경주 부근 고장난 화물차가 세워져 있다고 하니까요.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다음 주에는 서쪽 줄 중심으로 더위가 더 강해질 거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3도고요. 지금 습도는 82%입니다. 한편 지금 서울 시내 대부분 소통 원활한데요. 고속도로도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한 상황인데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만큼은 양양 방면으로 통행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덕소 삼패에서 남양주요금소까지 또 화도에서 서종 사이와 조양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각각 속도가 줄어 있고요. 서울 시내의 경우에는 한강다리 중에 광진교가 행사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쉬엄쉬엄 모닝 행사가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광진교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쉬엄쉬엄 모닝 행사는 잠시 후 9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행사로 광진교는 양방면 차량 통행 통제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행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정리 작업 이후까지는 도로 통제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서울 시내 도로 상황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구리 방면으로 이동할 때 묵동에서 신내 나들목 사이만 속도가 줄어 있고요. 고속도로도 지금은 대부분 상황이 좋은데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양양 방면으로 덕소 3패부터 남양주요금소까지, 이후로도 화도분기점에서 서종 사이와 동산요금소에서 춘천분기점 사이 모두 앞에서 20km 정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안현분기점 부근 고장차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